0: 갑니다. 구루먹거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구루먹거라.
2: 무제발에 미리 모.
3: 구페라 먼저 도착하고냐.
2: 도착.
4: Radio Simba in Uganda.
5: Hallelujah.
2: Mukurikeyo, mukurikeyo, mweje mubadde.
6: Simba, ibogode.